0: 로니 하고베.
1: 량수 이동 저승.
0: 하야구 하야구.
2: 김이 이시연이 대단하사이.
0: 하이. 김이랑 두 사람이 이기나사이.
2: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 하이.